0: 빌트림을 먹고 있어. 뻑 가려.
1: 할로.
0: 아직 주민관 넌 놀러.
1: 막각 엠 포베.
0: 주민관이.
1: 노.
0: 아, 근처 자리.
2: 14 31 15 27 40 68 11 Akkanillit 65 81 34 36 54 61
0: Spil 3 sinni mollug, tjó aga.
2: 37 67 33 45 62